0: 네.
1: 어이, 그래. 까온 거라?
0: 에이, 뭐, 라까오스 고프레?
1: 어, 어이, 까뿌르마 바리 뭐, 빠레? 아, 말이야. 뿌르마드로 망가이가 그런 것 나와.
0: 아이, 링. 난게도 그런 뭐, 빠레가, 몰래 놓고?
1: 어, 몰래 까나? 달리, 알아서 되면 몰래, 어이. Na-promise ka na ako nga,
0: ayaw lang kabalaka kayo balik.